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방위성은 3일 아침 북조선에서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돼 일본의 이지 배타적 경제수역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이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 36분쯤 북조선 동해안 부근에서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북동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680km, 최고 고도 약 90km로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일본해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발사로 인한 항공기나 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성은 정보 분석과 함께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지난달 20일 이래입니다.
1: 안전보장상 중요한 토지 등의 규제와 관련해 정부의 전문가 회의가 제언을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사전심사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등 허가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상 중요한 토지의 이용 등을 규제한 법률과 관련해 정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리스크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구조를 마련할 수 없는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전문가 회의가 제언을 정리해 2일 오노다 경제안보담당상에 제출했습니다. 제언에 따르면 중요 구역 중 드론 공격 등에 취약한 시설 주변에 약 1km 범위 내와 국경의 무인 낙도를 취득 규제의 대상으로 하며 정부의 사전 심사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는 토지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등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내각부 직원에 의한 현장 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무허가로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벌칙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 토지 등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1일 자민당으로부터도 제언이 있어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필요한 법 개정을 위해 작업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0: 사원들이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사취하는 등 거액의 부적절한 금전 수령이 밝혀진 프루덴셜 생명에 대해 금융청이 신규 보험 모집 업무에 정지를 명령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자계 생명보험회사인 프루덴셜 생명에서는 사원과 전 사원이 고객의 금전을 사취하는 등 약 37억 엔에 달하는 부적절한 금전 수령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융청은 회사의 보고를 받고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등 자세히 조사한 결과 보험업법에 의거해 신규 보험 모집 업무의 정지를 명령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관계자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부적절한 행위가 이어지고 내부 관리 체제가 정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정지 명령이 내려지면 생명보험회사로서는 부적절한 보험 판매 문제로 인해 2019년에 간보 생명에 내려진 명령 이후 처음입니다. 프루덴셜 생명은 이 문제가 발각된 이후 지난 2월부터 신규 판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카고시마현 카고시마시의 코난 고등학교에서 고교생의 기획으로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인 이치카와 케이치 씨 등을 초대한 강연회가 열려 이치카와 씨가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이 강연회는 지난해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를 테마로 한 정부 주최의 장문 콩쿠르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코난 고등학교 3학년인 후쿠도메 코키 학생이 기획했습니다. 코난고등학교의 체육관에는 48년 전에 히오키 씨의 후키아게 하마에서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형 케이치 씨 등이 초대돼 전교생 약 950명이 참석했습니다. 강연회에서는 먼저 후쿠도메 학생이 지난해 우수상을 수상한 장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치 씨와 아내 류코 씨가 강연하고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호소하자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강연을 들은 2학년 남학생은 이번에 이치카와 씨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직접 들을 수 있었으므로 서명활동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치카와 케이치 씨는 한 명의 힘이라도 결의를 한다면 납치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또 후쿠두메 코우키 학생은 이치카와 씨 등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줘서 기뻤고 납치 문제는 옛날 일이 아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도토리현 요나고시 출신의 마츠모토 교고시 등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구출을 호소하는 가두 활동이 1일 JR 도토리역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가두 활동에는 현청 직원과 현의회 의원 등 모두 약 30명이 참가했는데 나카하라 부지사가 납치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관심을 갖고 계속 목소리를 내 큰 파도로 이어지게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가 마츠모토 교코 씨와 북조선에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소위 특정 실종자의 이름이 적힌 전단지를 배포하며 조기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지난해 도토리현 조례가 제정돼 교코 씨가 납치된 10월을 홍보의 달로 정한 바 있습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여자축구 결승전이 열려 일본 대표팀 나데시코 재팬이 승부차기 끝에 북조선을 이기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일본은 2일 밤 시즈오카현 후쿠로이시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북조선과 대전했습니다. 전반전 32분 우에노 마미 선수가 골을 선제해 1대0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후반전 2분에 동점골을 빼앗긴 후에도 수세에 몰리는 장면이 많아져 후반전 24분에는 리드를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41분에 니시오 한온 선수의 골로 동점을 따내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경기는 연장전에서도 끝나지 않아 승부차기로 넘어가 북조선은 세 번째 선수가 실패했지만 일본은 선수 5명 전원이 골을 넣어 대회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총무성이 2일 발표한 도쿄 23구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날씨에 따른 변동이 큰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가 2025년 평균을 100으로 했을 경우에 속보치로 102.6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주요 항목에서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이 3.6% 상승했습니다.
1: 동남아시아에서 특수 사기 거점의 적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동티모르에서도 수사당국이 일본인 7명을 포함한 15명을 구속했습니다. 동티모르의 수사당국에 따르면 2일 수도 딜리의 특수 사기 거점으로 보이는 건물을 수색해 일본인 7명과 중국인 6명 등 총 16명을 구속했습니다. 건물 안에는 일본의 현경본부의 이름이 적힌 시트와 위조 유니폼, 일본어로 쓰여진 사기 매뉴얼이 발견됐습니다. 동티모르의 수사당국은 특수사기 그룹이 일본 격차를 사칭해 일본인으로부터 돈을 사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담당의 이재우,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민나데,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0: 토요일은 좀...
1: 탐도?
3: 私も授業があります.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残念.
0: 아쉽네.
4: 자,二人で行こう.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아이, 민나데 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2: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라는 뜻이죠.
5: 行きません은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5: 마생으로
0: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5: 今晩은
0: 오늘 밤,
5: 一緒に는
0: 같이,
5: 고항은
0: 밥,
5: 고항を食べに行く라고
0: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5: 行く,
0: 가다를
5: 行きませんか?로
0: 바꿔서 권하는 표현을 한 거죠.
7: いいですね. 行きましょう.
1: 좋아요. 갑시다.
5: いいですね.
0: 는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5: 行きましょう.
0: 는
5: 行く
0: 의 마쇼형으로 여기에서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마쇼는 제22과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샤싱오 도리마쇼처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말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마센까와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0: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센까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서 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다 함께 바비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함께는
5: 민나데
0: 입니다. 바비큐를 하다는
5: 바베큐오스루 바베큐오스루
0: 동사
5: 스루의
0: 마스형은
5: 시마스 시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민나데 바베큐오 시마센까? 민나데 바베큐오 시마센까?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마이크가 권하는 것을 미아가 거절할 때 사용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원래는 좀이라는 뜻인데
5: ちょっと라고
0: 어미를 길고 약하게 발음하면 말하기 거북한 것을 말한다는 느낌이 돼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7: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토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토요일은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 토요일, 카이토と 닌자 박물관에 行きます.
6: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6: 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2: マ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닌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죠.
0: 닌자는 적의 정보 수집이나 모략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요. 닌자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15, 16세기 전국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미에현의 이가류 닌자와 시가현의 고가류 닌자가 유명하죠.
1: 네, 얼굴까지 가린 독특한 복장을 하죠.
0: 네, 그런데 실제로 적지에 침입할 때는 상인이나 승려, 유랑 예능인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네, 마법 같은 둔갑술도 사용했죠.
0: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둔갑술은 픽션도 많지만 실제로 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슈리켄, 수리검이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화약을 폭발시켜 자취를 감추는 술법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때로는 심리학 등도 응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 집단으로 무장들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점점 더 닌자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관광정보와 그리고 저희 NHK월드 재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새로운 컨텐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기 일본은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대형 연휴였죠. 그 21일이 네. 경로의 날, 그리고 23일이 추분의 날, 그리고 그 사이인 22일은 공휴일에 끼어있는 날로서 그 국민 휴일이었습니다.
1: 네, 한국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네, 추석 연휴 맞이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너무 신기하게 일본이

0: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한국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추석을 보내셨는지 꼭 메일로 추석 모습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앵까마을 카페지기이신 앵까리 이종풍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서울 앵까마을 카페지기 앵까리 이종풍입니다. 이재욱 아나운서님, 이춘경 아나운서님, 늦더위와 물폭탄의 변덕스러운 날씨에 무탈하십니까? 오늘은 NHK TV 프로그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NHK TV 프로그램 중에 매주 월요일에 방송하고 있는 스르베노 가족끈이 간파이, 스르베 가족에게 건배라는 프로그램이 9월 7일 특별 방송 2회차분 방송 내용입니다. 스르베 씨가 무작위로 방문해서 연출된 거 없이 방문하는 곳에 매료가 되어서 제가 가끔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번에 로켓 촬영지가 마침 특별 해외 방송편에 우리나라를 탐방하는 프로인데 수원에서 일본 여자 배우 나나 씨라는 배우가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동네도 촬영 대상지라는 것에 놀랐죠. 옛 유적지와 치킨거리 그리고 영화 촬영지까지 둘러보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스르베 씨가 1회분은 서울 촬영을 끝내고 2회분은 김포에 있는 대명항이라는 폭우 촬영과 함께 초지대교 다리를 건너서 강화도 촬영을 하는 것이 낯익은 풍경이 아니겠습니까? 강화도가 바로 제 고향입니다. 임진강 하류에 해당하며 휴전선을 가로지르고 있는 최전선이기도 하고 강화에도 최전방 전망대 괄호 열고 제가 살던 고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알찬 정보라도 알려드렸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죠. 아무튼 방송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네, 저희 스르베노 가족끈이 간파이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0: 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1: 한국을 방문했다고 해서 깜짝,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저도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 나나 씨가 이렇게 묵었던 집이 있어요. 네, 그곳에서 아저씨가 직접 된장을 만들어주는, 줬거든요. 네, 나나 씨가 막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한국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1: 네. 그러죠. 일본에서도 이 된장 맛은 집집마다 다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네. 만들어주시는 그런 걸 보면 감동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0: 네. 네. 정말 이 민간 차원의 교류가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나오니까 정말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더군다나 이 이종풍님께서는 고향이신 이 강화도가 이번 프로그램에 나왔다. 그러니까 정말 감동이나 감격이 남다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종풍님 이렇게 또 일본 프로그램도 봐주시고 감상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 서울에 사시는 이주영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방송의 쇼트 영상 덕분에 한국에서 일본 유학이나 일본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일본의 최근 소식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일상의 즐거움입니다. 8월 17일에 방송된 쇼트 영상, 짧은 영상이죠. 짧은 영상에서는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의 최신작 발매입니다.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님의 최신작은 한국어로 번역 출간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기대됩니다. 마침 서울의 대형 서점에서도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님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님의 팬인 많은 한국인 독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뮤지컬로 리메이크 되기도 한 용의자 X의 헌신은 특히 10번 이상 읽었을 정도로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멋진 소설 작품을 많이 남겨주신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에서 부디 평안히 잠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1: 네. 네. 정말 이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님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0: 최근에 이제 별세를 하셔서 모두들 안타깝고 또 애석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주영님께서는 뭐 굉장히 일본어 전문가시니까 다 일본어로 읽으셨을 텐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생 때 그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잘 몰라서 일본 소설들 번역 출판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추리 소설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주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예 추억도 소록소록 다시 한번 예,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최신작이 한국어로 번역 출간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주영님께서 써주셨는데요. 저처럼 아직 일본말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도 많이 예, 읽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1: 네, 이주영님 사연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우리 아주 오랜 그리고 열렬한 청취자이신 구원모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구원모님 사연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여러 통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한 통을 골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HK 월드 재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 대구사진 비엔날레 특별전 붉은 깃발 별이 되어 대구사진의 아방가르드와 그 이후 전에 다녀왔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멈춰있는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시선으로 끊임없이 재해석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붉은 깃발 별이 되어는 대구 사진의 역사적 자산이 동시대 예술과 만나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모색합니다. 전시명은 대구 사진계의 아방가르드적 위학과 다양한 사진적 실험을 제시했던 양성철의 연작 붉은 깃발 별이 되어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실주의가 사진계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 양성철은 사진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하며 새로운 미학적 지평을 열었습니다. 특히 정치와 이념의 의미가 더 씌워졌던 붉은색을 새롭게 바라보며 색은 단지 색일 뿐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붉은 깃발은 실험과 도전의 정신으로 재해석되며 양성철에서 출발한 이 정신은 네 명이 동시대 사진가의 서로 다른 시선과 작품을 통해 별의 지도로 확장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방가르드적인 사진을 찍는다면 어떤 사진을 찍고 싶습니까? 왜 그 사진을 찍고 싶은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사진과 소장하고 싶은 사진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번엔 또 예, 사진 전시회를 다녀오셨군요. 네. 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그냥 보내주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거 봤는데 붉은 깃발, 별이 되어. 사실은 저희 세대들은 붉은 깃발 그러면 이게 이데올로기 느낌이 딱 나는데 아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해석으로 이것을 사용했다. 도전 정신이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네.
1: 네,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그림을 그래도 저희가 즐기면서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사진은 보니까 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을 보면서 느낌이 그렇죠. 들면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마스크, 새 모양의 마스크를 쓴 사람 두 명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네.
0: 네, 정말, 뭐, 아방가르드적 의미가 사실은 뭐, 네. 이걸 틀을 깨고 새로운 도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근데 아방가르드적 사진을 찍는다면 어떤 사진을 찍고 싶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저는 그, 저에게 날개가, 천사의 날개가 달린 사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저는요, 언제부턴가 제가 이 사진의 피사체가 되는 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네, 사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0: 글쎄요, 가장 최애 사진과 소장하고 싶은 사진은 무엇입니까? 네, 뭐, 이것은 아방가르드적 사진은 아니고요. 저의 네. 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부모님을 기억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네. 너무 틀에 막혔지만 부모님 사진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또 소장하고 싶다. 최애 사진입니다. 이 중에 하나는 어떠세요?
1: 네, 저는 아이도 이렇게 다 크고 나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사진이 이렇게 보면은 좀 새록새록 옛날에 이렇게 예뻤을 때가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네, 예뻤던 옛날의 딸이 보고 싶어요. 네.
0: 네, 구어머님, 이번 주에도 또 즐거운 또 색다른 사진전 전시회 다녀오셔서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지 못하고요. 다음번에 꼭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바라키현 미토시에 있는 하이라코엔이라고 하는 정원이죠. 여기에서 열리고 있는 미토노 하기마츠리, 그러니까 미토의 쌀이나무 축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미토의 하이라코엔 하면 일본의 3대 정원 중에 하나인데요. 2월부터 3월에 걸쳐서 이 매화가 유명합니다. 근데 가을에는 쌀이군요.
1: 네, 맞습니다. 이 미토의 하기 축제, 그러니까 쌀이나무 축제죠. 네, 매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카이라쿠엔에서 기재되는데요. 가을의 전통 행사로 열리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 심어져 있는 약 750그루의 쌀이나무가 일제히 꽃을 피웁니다. 자주색과 흰색의 작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초가을다운 부드러운 정취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개최 기간은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에는 일몰 때부터 오후 8시까지 라이트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미하라시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쌀이꽃이 은은한 조명으로 비춰져서 낮 시간대와는 전혀 다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합니다.
0: 네, 도쿄에서 이 미토의 가이라쿠엔까지 가는 교통수단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JR 조반선이라는 철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급열차로 미토역까지 약 1시간 20분 걸리고요. 그리고 미토역에서 가이라쿠엔 가는 버스에 타고 약 20분 정도에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봄철의 매화축제 기간 중에는 이 JR이 임시 가이라쿠엔역을 개설을 하는데요. 가을의 쌀이나무 축제 시기에는 안타깝게도 임시역은 개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토역까지 가셔서 버스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카이라쿠엔의 입장료는 어른이 320엔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와 70세 이상의 분은 160엔입니다. 꼭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토 카이라쿠엔에서 개최되고 있는 미토의 하기마츠리, 쌀이나무 축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그럼 이어서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최근에 올린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홈페이지 최신 뉴스라는 코너 아래에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정리한 짧은 영상 코너가 있습니다. 네, 올린 지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이 게재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꼭 빨리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새우잡이 세계선수권대회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참새우 양식이 활발한 야마구치시에서 특산물인 참새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잡은 새우 수를 겨루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8월 29일에 열렸는데요. 이 이벤트는 매년 이 시기에 열리는데 이번에는 18,000명이 넘는 응모가 있어서 추첨으로 선택된 약 1,000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0: 네, 그리고 9월 1일 방재의 날 전후에 각지에서 재해 대비라는 동영상도 올라왔습니다. 103년 전인 1923년 9월 1일, 일본에서는 간토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주택 붕괴와 대규모 화재 등으로 10만 5천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이 재해를 교훈 삼아 9월 1일 전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나 세미나가 열립니다.
1: 네, 외국 인재 늘어나는 항공 분야라는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데 따라 이 항공기 이착륙 편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항공업계의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2028년도까지 지상 조업, 그라운드 핸들링과 이 항공기 정비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특정 기능이라는 이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고용 인원을 현재 약 2배 수준인 4,9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0: 네, 그리고 이와떼현 구지시 투우 대회 박력 넘치는 대결 펼쳐져라는 동영상 올렸습니다. 이와떼현 구지시에서 히라니와 투우 대회가 열렸습니다. 에도 시대에 소금을 운반하던 소들의 스노츠키 뿔 맞대기가 기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해마다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어서 고등학생들이 야나가와 명물 뱃놀이 체험을 한다라는 영상입니다. 후쿠오카현 야나가와시에서 고등학생들이 이 관광 명물인 뱃놀이에서 뱃사공을 체험했습니다. 가와쿠 다리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약 420년 전 야나가와 성이 지어졌을 때 만들어진 오호리 메구리로 총 길이는 60km에 달합니다.
0: 네, 그리고 아오모리현 오징어 커튼 축제라는 동영상도 올렸습니다. 말린 오징어를 구워 먹는 축제가 9월 5일 아오모리현 아지가사와마치에서 열렸습니다.
1: 네, 이어서 가가와현 동물원 미어캣 새쌍둥이 새끼들 쑥쑥 성장이라는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8월 가가와현 시가시 가가와시 동물원에서 미어캣 3마리가 태어나 건강하게 뛰노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0: 네, 그리고 히메지시 동물원 35년 만에 아기 코끼리 태어나라는 동영상도 올라왔습니다. 네, 저희 NHK 월드 재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매일 새롭게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많이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궁금하신 점 아니면 최근 근황도 보내주시면 같이 방송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카페 등 프로그램과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나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고 다음 주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방위성은 3일 아침 북조선에서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돼 일본의 이지 배타적 경제수역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이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 36분쯤 북조선 동해안 부근에서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북동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680km, 최고 고도 약 90km로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일본해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발사로 인한 항공기나 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성은 정보 분석과 함께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지난달 20일 이래입니다.
1: 안전보장상 중요한 토지 등의 규제와 관련해 정부의 전문가 회의가 제언을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사전심사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등 허가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상 중요한 토지의 이용 등을 규제한 법률과 관련해 정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리스크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구조를 마련할 수 없는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전문가 회의가 제언을 정리해 2일 오노다 경제안보담당상에 제출했습니다. 제언에 따르면 중요 구역 중 드론 공격 등에 취약한 시설 주변에 약 1km 범위 내와 국경의 무인 낙도를 취득 규제의 대상으로 하며 정부의 사전 심사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는 토지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등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내각부 직원에 의한 현장 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무허가로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벌칙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 토지 등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1일 자민당으로부터도 제언이 있어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필요한 법 개정을 위해 작업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0: 사원들이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사취하는 등 거액의 부적절한 금전 수령이 밝혀진 프루덴셜 생명에 대해 금융청이 신규 보험 모집 업무에 정지를 명령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자계 생명보험회사인 프루덴셜 생명에서는 사원과 전 사원이 고객의 금전을 사취하는 등 약 37억 엔에 달하는 부적절한 금전 수령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융청은 회사의 보고를 받고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등 자세히 조사한 결과 보험업법에 의거해 신규 보험 모집 업무의 정지를 명령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관계자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부적절한 행위가 이어지고 내부 관리 체제가 정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정지 명령이 내려지면 생명보험회사로서는 부적절한 보험 판매 문제로 인해 2019년에 간보 생명에 내려진 명령 이후 처음입니다. 프루덴셜 생명은 이 문제가 발각된 이후 지난 2월부터 신규 판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카고시마현 카고시마시의 코난고등학교에서 고교생의 기획으로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인 이치카와 케이치 씨 등을 초대한 강연회가 열려 이치카와 씨가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이 강연회는 지난해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를 테마로 한 정부 주최의 장문 콩쿠르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코난고등학교 3학년인 후쿠도메 코키 학생이 기획했습니다. 코난고등학교의 체육관에는 48년 전에 히오키 씨의 후키아게 하마에서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형 케이치 씨 등이 초대돼 전교생 약 950명이 참석했습니다. 강연회에서는 먼저 후쿠도메 학생이 지난해 우수상을 수상한 장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치 씨와 아내 류코 씨가 강연하고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호소하자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강연을 들은 2학년 남학생은 이번에 이치카와 씨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직접 들을 수 있었으므로 서명활동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치카와 케이치 씨는 한 명의 힘이라도 결의를 한다면 납치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또 후쿠두메 코우키 학생은 이치카와 씨 등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줘서 기뻤고 납치 문제는 옛날 일이 아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도토리 현 요나고시 출신의 마츠모토 교고시 등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구출을 호소하는 가두 활동이 1일 JR 도토리역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가두 활동에는 현청 직원과 현의회 의원 등 모두 약 30명이 참가했는데 나카하라 부지사가 납치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관심을 갖고 계속 목소리를 내 큰 파도로 이어지게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가 마츠모토 교코 씨와 북조선에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소위 특정 실종자의 이름이 적힌 전단지를 배포하며 조기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지난해 도토리현 조례가 제정돼 교코 씨가 납치된 10월을 홍보의 달로 정한 바 있습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여자축구 결승전이 열려 일본 대표팀 나데시코 재팬이 승부차기 끝에 북조선을 이기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일본은 2일 밤 시즈오카현 후쿠로이시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북조선과 대전했습니다. 전반전 32분 우에노 마미 선수가 골을 선제해 1대0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후반전 2분에 동점골을 빼앗긴 후에도 수세에 몰리는 장면이 많아져 후반전 24분에는 리드를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41분에 니시오 한온 선수의 골로 동점을 따내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경기는 연장전에서도 끝나지 않아 승부차기로 넘어가 북조선은 세 번째 선수가 실패했지만 일본은 선수 5명 전원이 골을 넣어 대회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총무성이 2일 발표한 도쿄 23구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날씨에 따른 변동이 큰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가 2025년 평균을 100으로 했을 경우에 속보치로 102.6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주요 항목에서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이 3.6% 상승했습니다.
1: 동남아시아에서 특수 사기 거점의 적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동티모르에서도 수사당국이 일본인 7명을 포함한 15명을 구속했습니다. 동티모르의 수사당국에 따르면 2일 수도 딜리의 특수 사기 거점으로 보이는 건물을 수색해 일본인 7명과 중국인 6명 등 총 16명을 구속했습니다. 건물 안에는 일본의 현경본부의 이름이 적힌 시트와 위조 유니폼, 일본어로 쓰여진 사기 매뉴얼이 발견됐습니다. 동티모르의 수사당국은 특수사기 그룹이 일본 격차를 사칭해 일본인으로부터 돈을 사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담당의 이재우,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민나데,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0: 토요일은 좀...
1: 탐도?
3: 私も授業があります.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残念.
0: 아쉽네.
4: 자,二人で行こう.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아이, 민나데 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2: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라는 뜻이죠.
5: 行きません은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마생으로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5: 今晩은
0: 오늘 밤,
5: 一緒に는
0: 같이,
5: 고飯은
0: 밥,
5: 고飯を食べに行く
0: 라고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 라는 뜻이 됩니다.

0: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1: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센까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서 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0: 잘 따라하셨어요?
1: 그럼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다 함께 바비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함께는
2: 민나데
1: 입니다. 바비큐를 하다는
2: 바베큐를 바베큐를
1: 동사
2: する의
1: 마스형은
2: します します
1: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3: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0: 잘 따라하셨어요?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마이크가 권하는 것을 미아가 거절할 때 사용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土曜日はちょっと는
1: 원래는 좀이라는 뜻인데
2: ちょっと라고
1: 어미를 길고 약하게 발음하면 말하기 거북한 것을 말한다는 느낌이 돼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2: 土曜日はちょっと
1: 는 토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0: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토요일은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今度の 토요일, 카이토と 닌자 박물관에 行きます.
5: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4: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5: 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6: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7: マ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0: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닌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죠.
1: 닌자는 적의 정보 수집이나 모략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요. 닌자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15, 16세기 전국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미에현의 이가류 닌자와 시가현의 고가류 닌자가 유명하죠.
0: 네, 얼굴까지 가린 독특한 복장을 하죠.
1: 네, 그런데 실제로 적지에 침입할 때는 상인이나 승려, 유랑 예능인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0: 네, 마법 같은 둔갑술도 사용했죠.
1: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둔갑술은 픽션도 많지만 실제로 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슈리켄, 수리검이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화약을 폭발시켜 자취를 감추는 술법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때로는 심리학 등도 응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 집단으로 무장들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0: 네, 점점 더 닌자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데요.
1: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네,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

0: 听众朋友们大家好，您现在听到的是 NHK 日本国际传媒的简明日语节目，我是文玉。
1: 听众朋友们好，我是李一伦。今天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관광정보와 그리고 저희 NHK 월드 재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새로운 콘텐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기 일본은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대형 연휴였죠. 그 21일이 네. 경로의 날, 그리고 23일이 추분의 날, 그리고 그 사이인 22일은 공휴일에 끼어있는 날로서 그 국민 휴일이었습니다.
1: 네, 한국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네, 추석 연휴 맞이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너무 신기하게 일본이 3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한국이 3일 휴일이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은 토요일, 일요일까지여서 이제 5일 연휴였는데요. 네. 전번에는 이게 간도 지방을 중심으로 태풍 25호 두지안이 강타를 해서요. 정말 많은 비와 바람 때문에 인적 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연휴 후반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아주 날씨가 맑고 더워진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비가 내리는 등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진 곳도 있었죠.
1: 네, 추석 연휴를 보내신 한국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추석을 보내셨는지 꼭 메일로 추석 모습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앵까마을 카페지기이신 앵까리 이종풍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서울 앵까마을 카페지기 앵까리 이종풍입니다. 이재욱 아나운서님, 이춘경 아나운서님, 늦더위와 물폭탄의 변덕스러운 날씨에 무탈하십니까? 오늘은 NHK TV 프로그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NHK TV 프로그램 중에 매주 월요일에 방송하고 있는 스르베노 가족끈이 간파이, 스르베 가족에게 건배라는 프로그램이 9월 7일 특별 방송 2회차분 방송 내용입니다. 스르베 씨가 무작위로 방문해서 연출된 거 없이 방문하는 것에 매료가 되어서 제가 가끔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번에 로켓 촬영지가 마침 특별 해외 방송편에 우리나라를 탐방하는 프로인데 수원에서 일본 여자 배우 나나 씨라는 배우가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동네도 촬영 대상지라는 것에 놀랐죠. 옛 유적지와 치킨거리 그리고 영화 촬영지까지 둘러보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스르베 씨가 1회분은 서울 촬영을 끝내고 2회분은 김포에 있는 대명항이라는 포구 촬영과 함께 초지대교 다리를 건너서 강화도 촬영을 하는 것이 낯익은 풍경이 아니겠습니까? 강화도가 바로 제 고향입니다. 임진강 하류에 해당하며 휴전선을 가로지르고 있는 최전선이기도 하고 강화에도 최전방 전망대 괄호 열고 제가 살던 고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알찬 정보라도 알려드렸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죠. 아무튼 방송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네, 저는 네. 스르베노 가족끈이 간파이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1: 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0: 한국을 방문했다고 해서 깜짝,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1: 네, 저도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 나나 씨가 이렇게 묵었던 집이 있어요. 네, 그곳에서 아저씨가 직접 된장을 만들어주는 줬거든요. 네, 나나 씨가 막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한국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0: 네. 그러죠. 일본에서 이 된장 맛은 집집마다 다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네. 만들어주시는 그런 걸 보면 감동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1: 네. 네. 정말 이 민간 차원의 교류가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나오니까 정말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더군다나 이 이종풍님께서는 고향이신 이 강화도가 이번 프로그램에 나왔다. 그러니까 정말 감동이나 감격이 남다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종풍님 이렇게 또 일본 프로그램도 봐주시고 감상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 서울에 사시는 이주영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방송의 쇼트 영상 덕분에 한국에서 일본 유학이나 일본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일본의 최근 소식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일상의 즐거움입니다. 8월 17일에 방송된 쇼트 영상, 짧은 영상이죠. 짧은 영상에서는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의 최신작 발매입니다.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님의 최신작은 한국어로 번역 출간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기대됩니다. 마침 서울의 대형 서점에서도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님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님의 팬인 많은 한국인 독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뮤지컬로 리메이크 되기도 한 용의자 X의 헌신은 특히 10번 이상 읽었을 정도로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멋진 소설 작품을 많이 남겨주신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에서 부디 평안히 잠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0: 네. 네. 정말 이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님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별세를 하셔서 모두들 안타깝고 또 애석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주영님께서는 뭐 굉장히 일본어 전문가시니까 다 일본어로 읽으셨을 텐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생 때 그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잘 몰라서 일본 소설들 번역 출판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주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예, 추억도 소록소록 다시 한번 예,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최신작이 한국어로 번역 출간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주영님께서 써주셨는데요. 저처럼 아직 일본말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도 많이 예, 읽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1: 네, 이주영님 사연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우리 아주 오랜 그리고 열렬한 청취자이신 구원모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구원모님 사연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여러 통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한 통을 골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HK 월드 재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 대구사진 비엔날레 특별전 붉은 깃발 별이 되어 대구 사진의 아방가르드와 그 이후 전에 다녀왔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멈춰있는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시선으로 끊임없이 재해석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붉은 깃발 별이 되어는 대구 사진의 역사적 자산이 동시대 예술과 만나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모색합니다. 전시명은 대구 사진계의 아방가르드적 미학과 다양한 사진적 실험을 제시했던 양성철의 연작 붉은 깃발 별이 되어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실주의가 사진계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 양성철은 사진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하며 새로운 미학적 지평을 열었습니다. 특히 정치와 이념의 의미가 더 씌워졌던 붉은색을 새롭게 바라보며 색은 단지 색일 뿐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붉은 깃발은 실험과 도전의 정신으로 재해석되며 양성철에서 출발한 이 정신은 네 명이 동시대 사진가의 서로 다른 시선과 작품을 통해 별의 지도로 확장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방가르드적인 사진을 찍는다면 어떤 사진을 찍고 싶습니까? 왜 그 사진을 찍고 싶은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사진과 소장하고 싶은 사진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번엔 또 예, 사진 전시회를 다녀오셨군요. 네. 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그냥 보내주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거 봤는데 붉은 깃발, 별이 되어. 사실은 저희 세대들은 붉은 깃발 그러면 이게 이데올로기 느낌이 딱 나는데 아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해석으로 이것을 사용했다. 도전 정신이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네.
1: 네,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그림을 그래도 저희가 즐기면서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사진은 보니까 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을 보면서 느낌이 그렇죠. 들면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마스크, 새 모양의 마스크를 쓴 사람 두 명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네.
0: 네, 정말 뭐 아방가르드적 이런 의미가 사실은 뭐 네,
1: 네.
0: 이걸 틀을 깨고 새로운 도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근데 아방가르드적 사진을 찍는다면 어떤 사진을 찍고 싶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저는 그 저에게 날개가 천사의 날개가 달린 사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1: 네.
0: 한 적이 있습니다.
1: 저는요, 언제부턴가 제가 이 사진의 피사체가 되는 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네, 사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0: 글쎄요, 가장 최애 사진과 소장하고 싶은 사진은 무엇입니까? 네, 뭐 이것은 아방가르드적 사진은 아니고요. 저의 네. 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부모님을 기억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네. 너무 틀에 박혔지만 부모님 사진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더 소장하고 싶다. 최애 사진입니다.
1: 그렇죠.
0: 네. 이 중에 하나면 어떠세요?
1: 네, 저는 아이도 이렇게 다 크고 나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사진이 이렇게 보면은 참 새록새록 옛날에 이렇게 예뻤을 때가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네, 예뻤던 옛날에 딸이 보고 싶어요. 네.
0: 네, 구어머님, 이번 주에도 또 즐거운 또 색다른 사진전 전시회 다녀오셔서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지 못하고요. 다음번에 꼭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바라키현 미토시에 있는 하이라코엔이라고 하는 정원이죠. 여기에서 열리고 있는 미토노 하기마츠리, 그러니까 미토의 쌀이나무 축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미토의 하이라코엔 하면 일본의 3대 정원 중에 하나인데요. 2월부터 3월에 걸쳐서 이 매화가 유명합니다. 근데 가을에는 쌀이군요.
1: 네, 맞습니다. 이 미토의 하기 축제, 그러니까 쌀이나무 축제죠. 네, 매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카이라쿠엔에서 기재되는데요. 가을의 전통 행사로 열리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 심어져 있는 약 750그루의 쌀이나무가 일제히 꽃을 피웁니다. 자주색과 흰색의 작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초가을다운 부드러운 정취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개최 기간은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에는 일몰 때부터 오후 8시까지 라이트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하라시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쌀이꽃이 은은한 조명으로 비춰져서 낮 시간대와는 전혀 다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합니다.
0: 네, 도쿄에서 이 미토의 가이라쿠엔까지 가는 교통수단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JR 조반선이라는 철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급열차로 미토역까지 약 1시간 20분 걸리고요. 그리고 미토역에서 가이라쿠엔 가는 버스에 타고 약 20분 정도에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봄철의 매화 축제 기간 중에는 이 JR이 임시 가이라쿠엔 역을 개설을 하는데요. 가을의 쌀이나무 축제 시기에는 안타깝게도 임시역은 개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토역까지 가셔서 버스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카이라쿠엔의 입장료는 어른이 320엔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와 70세 이상의 분은 160엔입니다. 꼭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토 카이라쿠엔에서 개최되고 있는 미토의 하기마츠리, 쌀이나무 축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그럼 이어서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최근에 올린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홈페이지 최신 뉴스라는 코너 아래에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정리한 짧은 영상 코너가 있습니다. 네, 올린 지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이 게재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꼭 빨리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새우잡이 세계선수권대회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참새우 양식이 활발한 야마구치시에서 특산물인 참새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잡은 새우 수를 겨루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8월 29일에 열렸는데요. 이 이벤트는 매년 이 시기에 열리는데 이번에는 18,000명이 넘는 응모가 있어서 추첨으로 선택된 약 1,000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0: 네, 그리고 9월 1일 방제의 날 전후에 각지에서 재해 대비라는 동영상도 올라왔습니다. 103년 전인 1923년 9월 1일, 일본에서는 간토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주택 붕괴와 대규모 화재 등으로 10만 5천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이 재해를 교훈 삼아 9월 1일 전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나 세미나가 열립니다.
1: 네, 외국 인재 늘어나는 항공 분야라는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데 따라 이 항공기 이착륙 편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항공업계의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2028년도까지 지상 조업, 그라운드 핸들링과 이 항공기 정비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특정 기능이라는 이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고용 인원을 현재 약 2배 수준인 4,9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0: 네, 그리고 이와떼 현 구지시 투우 대회 박력 넘치는 대결 펼쳐져라는 동영상 올렸습니다. 이와떼 현 구지시에서 히라니와 투우 대회가 열렸습니다. 에도 시대에 소금을 운반하던 소들의 스노츠키 뿔 맞대기가 기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해마다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어서 고등학생들이 야나가와 명물 뱃놀이 체험을 한다라는 영상입니다. 후쿠오카현 야나가와시에서 고등학생들이 관광 명물인 뱃놀이에서 뱃사공을 체험했습니다. 가와쿠 다리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약 420년 전 야나가와 성이 지어졌을 때 만들어진 오호리 메구리로 총 길이는 60km에 달합니다.
0: 네, 그리고 아오모리현 오징어 커튼 축제라는 동영상도 올렸습니다. 말린 오징어를 구워 먹는 축제가 9월 5일 아오모리현 아지가사와마치에서 열렸습니다.
1: 네, 이어서 가가와현 동물원 미어캣 새쌍둥이 새끼들 쑥쑥 성장이라는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8월 가가와현 시가시 카가와시 동물원에서 미어캣 세 마리가 태어나 건강하게 뛰노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0: 네, 그리고 히메지시 동물원 35년 만에 아기 코끼리 태어나라는 동영상도 올라왔습니다. 네, 저희 NHK 월드 재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매일 새롭게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많이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궁금하신 점 아니면 최근 근황도 보내주시면 같이 방송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카페 등 프로그램과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나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고 다음 주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관광정보와 그리고 저희 NHK월드 재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새로운 콘텐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기 일본은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대형 연휴였죠. 그 21일이 네. 경로의 날, 그리고 23일이 추분의 날, 그리고 그 사이인 22일은 공휴일에 끼어있는 날로서 그 국민 휴일이었습니다.
1: 네, 한국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네, 추석 연휴 맞이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너무 신기하게 일본이 3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한국이 3일 휴일이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이제 5일 연휴였는데요. 네. 전번에는 이게 간도 지방을 중심으로 태풍 25호 두지안이 강타를 해서요. 정말 많은 비와 바람 때문에 인적 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연휴 후반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아주 날씨가 맑고 더워진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비가 내리는 등 이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진 곳도 있었죠.
1: 네, 추석 연휴를 보내신 한국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추석을 보내셨는지 꼭 메일로 추석 모습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앵까마을 카페지기이신 앵까리 이종풍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서울 앵까마을 카페지기 앵까리 이종풍입니다. 이재욱 아나운서님, 이춘경 아나운서님, 늦더위와 물폭탄의 변덕스러운 날씨에 무탈하십니까? 오늘은 NHK TV 프로그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NHK TV 프로그램 중에 매주 월요일에 방송하고 있는 스르베노 가족끈이 간바이, 스르베 가족에게 건배라는 프로그램이 9월 7일 특별 방송 2회차분 방송 내용입니다. 스르베 씨가 무작위로 방문해서 연출된 거 없이 방문하는 것에 매료가 되어서 제가 가끔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번에 로켓 촬영지가 마침 특별 해외 방송편에 우리나라를 탐방하는 프로인데 수원에서 일본 여자 배우 나나 씨라는 배우가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동네도 촬영 대상지라는 것에 놀랐죠. 옛 유적지와 치킨거리 그리고 영화 촬영지까지 둘러보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스르베 씨가 1회분은 서울 촬영을 끝내고 2회분은 김포에 있는 대명항이라는 폭우 촬영과 함께 초지대교 다리를 건너서 강화도 촬영을 하는 것이 낯익은 풍경이 아니겠습니까? 강화도가 바로 제 고향입니다. 임진강 하류에 해당하며 휴전선을 가로지르고 있는 최전선이기도 하고 강화에도 최전방 전망대 괄호 열고 제가 살던 고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알찬 정보라도 알려드렸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죠. 아무튼 방송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네, 저는 네. 스르베노 가족끈이 간바이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1: 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0: 한국을 방문했다고 해서 깜짝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1: 네, 저도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 나나 씨가 이렇게 묵었던 집이 있어요. 네, 그곳에서 아저씨가 직접 된장을 만들어줬거든요. 네, 나나 씨가 막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한국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0: 네, 그러죠. 일본에서도 이 된장 맛은 집집마다 다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네. 직접 만들어주시는 그런 걸 보면 감동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1: 네. 네, 정말 이 민간 차원의 교류가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나오니까 정말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더군다나 이 이종풍님께서는 고향이신 이 강화도가 이번 프로그램에 나왔다.

0: 아, 그러니까 정말 아, 감동이나 감격이 남다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종풍님 이렇게 또 일본 프로그램도 봐주시고 감상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 서울에 사시는 이주영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방송의 쇼트 영상 덕분에 한국에서 일본 유학이나 일본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일본의 최근 소식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일상의 즐거움입니다. 8월 17일에 방송된 쇼트 영상, 짧은 영상이죠? 짧은 영상에서는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의 최신작 발매입니다.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아, 항상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님의 최신작은 한국어로 번역 출간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기대됩니다. 마침 서울의 대형 서점에서도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님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님의 팬인 많은 한국인 독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뮤지컬로 리메이크 되기도 한 용의자 X의 헌신은 특히 10번 이상 읽었을 정도로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멋진 소설 작품을 많이 남겨주신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에서 부디 평안히 잠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0: 네.
1: 네.
0: 정말 이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님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별세를 하셔서 모두들 안타깝고 또 애석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주영님께서는 뭐 굉장히 일본어 전문가시니까 다 일본어로 읽으셨을 텐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생 때그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잘 몰라서 일본 소설들 번역 출판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주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예 추억도 소록소록 다시 한번 예,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최신작이 한국어로 번역 출간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주영님께서 써주셨는데요. 저처럼 아직 일본말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도 많이 예, 읽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1: 네, 이지영님 사연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우리 아주 오랜 그리고 열렬한 청취자이신 구원모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구원모님 사연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여러 통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한 통을 골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HK 월드 재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 대구 사진 비엔날레 특별전 붉은 깃발 별이 되어 대구 사진의 아방가르드와 그 이후 전에 다녀왔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멈춰있는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시선으로 끊임없이 재해석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붉은 깃발 별이 되어는 대구 사진의 역사적 자산이 동시대 예술과 만나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모색합니다. 전시명은 대구 사진계의 아방가르드적 위학과 다양한 사진적 실험을 제시했던 양성철의 연작, 붉은 깃발 별이 되어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실주의가 사진계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 양성철은 사진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하며 새로운 미학적 지평을 열었습니다. 특히 정치와 이념의 의미가 더 씌워졌던 붉은색을 새롭게 바라보며 색은 단지 색일 뿐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붉은 깃발은 실험과 도전의 정신으로 재해석되며 양성철에서 출발한 이 정신은 네 명이 동시대 사진가의 서로 다른 시선과 작품을 통해 별의 지도로 확장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방가르드적인 사진을 찍는다면 어떤 사진을 찍고 싶습니까? 왜그 사진을 찍고 싶은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사진과 소장하고 싶은 사진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번엔 또 예, 사진 전시회를 다녀오셨군요. 네. 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그냥 보내주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거 봤는데 붉은 깃발 별이 돼요. 사실은 저희 세대들은 붉은 깃발 그러면 이게 이데올로기 느낌이 딱 나는데 아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해석으로 이것을 사용했다. 도전 정신이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네.
1: 네,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그림을 그래도 저희가 즐기면서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사진은 보니까 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을 보면서 느낌이 그렇죠. 들면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마스크, 새 모양의 마스크를 쓴 사람 두 명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네.
0: 네, 정말 뭐 아방가르드적 이야기가 사실은 뭐
1: 네, 그런 네.
0: 이걸 틀을 깨고 새로운 도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근데 아방가르드적 사진을 찍는다면 어떤 사진을 찍고 싶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저는 그 저에게 날개가 천사의 날개가 달린 사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1: 네.
0: 한 적이 있습니다.
1: 저는요, 언제부턴가 제가 이 사진의 피사체가 되는 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네, 사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0: 글쎄요, 가장 최애 사진과 소장하고 싶은 사진은 무엇입니까? 네, 뭐 이것은 아방가르드적 사진은 아니고요. 저의 네. 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부모님을 기억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네. 너무 틀에 박혔지만 부모님 사진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또 소장하고 싶다. 최애 사진입니다.
1: 그렇죠.
0: 네. 이 중에 하나는 어떠세요?
1: 네, 저는 아이도 이렇게 다 크고 나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사진이 이렇게 보면은 좀 새록새록 옛날에 이렇게 예뻤을 때가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네, 예뻤던 옛날의 딸이 보고 싶어요. 네.
0: 네, 구원모님 이번 주에도 또 즐거운 또 색다른 사진전 전시회 다녀오셔서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지 못하고요. 다음번에 꼭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바라키현 미토시에 있는 하이라쿠엔이라고 하는 정원이죠. 여기에서 열리고 있는 미토노 하기마츠리, 그러니까 미토의 쌀이나무 축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미토의 하이라쿠엔 하면 일본의 3대 정원 중에 하나인데요. 2월부터 3월에 걸쳐서 이 매화가 유명합니다. 근데 가을에는 쌀이군요.
1: 네, 맞습니다. 이 미토의 하기 축제, 그러니까 쌀이나무 축제죠. 네, 매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카이라쿠엔에서 기재되는데요. 가을의 전통 행사로 열리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 심어져 있는 약 750그루의 쌀이나무가 일제히 꽃을 피웁니다. 자주색과 흰색의 작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초가을다운 부드러운 정취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개최 기간은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에는 일몰 때부터 오후 8시까지 라이트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미하라시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쌀이 꽃이 은은한 조명으로 비춰져서 낮 시간대와는 전혀 다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합니다.
0: 네, 도쿄에서 이 미토의 가이라쿠엔까지 가는 교통수단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JR 조반선이라는 철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급 열차로 미토역까지 약 1시간 20분 걸리고요. 그리고 미토역에서 가이라쿠엔 가는 버스에 타고 약 20분 정도에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봄철의 매화 축제 기간 중에는 이 JR이 임시 가이라쿠엔 역을 개설을 하는데요. 가을의 쌀이나무 축제 시기에는 이 안타깝게도 임시역은 개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토역까지 가셔서 버스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카이라쿠엔의 입장료는 어른이 320엔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와 70세 이상의 분은 160엔입니다. 꼭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토 카이라쿠엔에서 개최되고 있는 미토의 하기마츠리, 쌀이나무 축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그럼 이어서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최근에 올린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홈페이지 최신 뉴스라는 코너 아래에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정리한 짧은 영상 코너가 있습니다. 예, 올린 지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이 게재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꼭 빨리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새우잡이 세계 선수권 대회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참새우 양식이 활발한 야마구치시에서 특산물인 참새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잡은 새우 수를 겨루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8월 29일에 열렸는데요. 이 이벤트는 매년 이 시기에 열리는데 이번에는 18,000명이 넘는 응모가 있어서 추첨으로 선택된 약 1,000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0: 네, 그리고 9월 1일 방제의 날 전후에 각지에서 재해 대비라는 동영상도 올라왔습니다. 103년 전인 1923년 9월 1일, 일본에서는 간토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주택 붕괴와 대규모 화재 등으로 10만 5천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이 재해를 교훈 삼아 9월 1일 전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나 세미나가 열립니다.
1: 네, 외국 인재 늘어나는 항공 분야라는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데 따라 이 항공기 이착륙 편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항공업계의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2028년도까지 지상 조업, 그라운드 핸들링과 이 항공기 정비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특정 기능이라는 이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고용 인원을 현재 약 2배 수준인 4,9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0: 네, 그리고 이와떼 현 구지시 투우대회 박력 넘치는 대결 펼쳐져 라는 동영상 올렸습니다. 이와떼 현 구지시에서 히라니와 투우대회가 열렸습니다. 에도 시대에 소금을 운반하던 소들의 스노츠키 뿔 맞대기가 기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해마다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어서 고등학생들이 야나가와 명물 뱃놀이 체험을 한다라는 영상입니다. 후쿠오카현 야나가와시에서 고등학생들이 관광 명물인 뱃놀이에서 뱃사공을 체험했습니다. 가와쿠 다리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약 420년 전 야나가와 성이 지어졌을 때 만들어진 오호리 메구리로 총 길이는 60km에 달합니다.
0: 네, 그리고 아오모리현 오징어 커튼 축제라는 동영상도 올렸습니다. 말린 오징어를 구워먹는 축제가 9월 5일 아오모리현 아지가사와마치에서 열렸습니다.
1: 네, 이어서 가가와현 동물원 미어캣 새쌍둥이 새끼들 쑥쑥 성장이라는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8월 가가와현 시가시 가가와시 동물원에서 미어캣 3마리가 태어나 건강하게 뛰노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0: 네, 그리고 히메지시 동물원 35년 만에 아기 코끼리 태어나라는 동영상도 올라왔습니다. 네, 저희 NHK 월드 재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매일 새롭게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많이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궁금하신 점 아니면 최근 근황도 보내주시면 같이 방송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카페 등 프로그램과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나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고 다음 주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방위성은 3일 아침 북조선에서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돼 일본의 2이지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이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 36분쯤 북조선 동해안 부근에서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북동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680km, 최고 고도 약 90km로 일본의 2이지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일본해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발사로 인한 항공기나 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성은 정보 분석과 함께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지난달 20일 이래입니다.
1: 안전보장상 중요한 토지 등의 규제와 관련해 정부의 전문가 회의가 제언을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사전심사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등 허가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상 중요한 토지의 이용 등을 규제한 법률과 관련해 정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리스크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구조를 마련할 수 없는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전문가 회의가 제언을 정리해 2일 오노다 경제안보담당상에 제출했습니다. 제언에 따르면 중요 구역 중 드론 공격 등에 취약한 시설 주변에 약 1km 범위 내와 국경의 무인 낙도를 취득 규제의 대상으로 하며 정부의 사전 심사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는 토지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등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내각부 직원에 의한 현장 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무허가로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벌칙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 토지 등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1일 자민당으로부터도 제언이 있어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필요한 법 개정을 위해 작업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0: 사원들이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사취하는 등 거액의 부적절한 금전 수령이 밝혀진 프루덴셜 생명에 대해 금융청이 신규 보험 모집 업무에 정지를 명령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자계 생명보험회사인 프루덴셜 생명에서는 사원과 전 사원이 고객의 금전을 사취하는 등 약 37억 엔에 달하는 부적절한 금전 수령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융청은 회사의 보고를 받고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등 자세히 조사한 결과 보험업법에 의거해 신규 보험 모집 업무의 정지를 명령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관계자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부적절한 행위가 이어지고 내부 관리 체제가 정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정지 명령이 내려지면 생명보험회사로서는 부적절한 보험 판매 문제로 인해 2019년에 간보 생명에 내려진 명령 이후 처음입니다. 프루덴셜 생명은 이 문제가 발각된 이후 지난 2월부터 신규 판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카고시마현 카고시마시의 코난 고등학교에서 고교생의 기획으로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인 이치카와 케이치 씨 등을 초대한 강연회가 열려 이치카와 씨가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이 강연회는 지난해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를 테마로 한 정부 주최의 장문 콩쿠르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코난 고등학교 3학년인 후쿠도메 코키 학생이 기획했습니다. 코난고등학교의 체육관에는 48년 전에 히오키 씨의 후키아게 하마에서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형 케이치 씨 등이 초대돼 전교생 약 950명이 참석했습니다. 강연회에서는 먼저 후쿠도메 학생이 지난해 우수상을 수상한 장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치 씨와 아내 류코 씨가 강연하고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호소하자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강연을 들은 2학년 남학생은 이번에 이치카와 씨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직접 들을 수 있었으므로 서명활동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치카와 케이치 씨는 한 명의 힘이라도 결의를 한다면 납치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또 후쿠두메 코우키 학생은 이치카와 씨 등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줘서 기뻤고 납치 문제는 옛날 일이 아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도토리현 요나고시 출신의 마츠모토 교고시 등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구출을 호소하는 가두 활동이 1일 JR 도토리역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가두 활동에는 현청 직원과 현의회 의원 등 모두 약 30명이 참가했는데 나카하라 부지사가 납치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관심을 갖고 계속 목소리를 내 큰 파도로 이어지게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가 마츠모토 교코 씨와 북조선에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소위 특정 실종자의 이름이 적힌 전단지를 배포하며 조기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지난해 도토리현 조례가 제정돼 교코 씨가 납치된 10월을 홍보의 달로 정한 바 있습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여자축구 결승전이 열려 일본 대표팀 나데시코 재팬이 승부차기 끝에 북조선을 이기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일본은 2일 밤 시즈오카현 후쿠로이시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북조선과 대전했습니다. 전반전 32분 우에노 마미 선수가 골을 선제해 1대0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후반전 2분에 동점골을 빼앗긴 후에도 수세에 몰리는 장면이 많아져 후반전 24분에는 리드를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41분에 니시오 한온 선수의 골로 동점을 따내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경기는 연장전에서도 끝나지 않아 승부차기로 넘어가 북조선은 세 번째 선수가 실패했지만 일본은 선수 5명 전원이 골을 넣어 대회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총무성이 2일 발표한 도쿄 23구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날씨에 따른 변동이 큰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가 2025년 평균을 100으로 했을 경우에 속보치로 102.6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주요 항목에서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이 3.6% 상승했습니다.
1: 동남아시아에서 특수 사기 거점의 적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동티모르에서도 수사당국이 일본인 7명을 포함한 15명을 구속했습니다. 동티모르의 수사당국에 따르면 2일 수도 딜리의 특수 사기 거점으로 보이는 건물을 수색해 일본인 7명과 중국인 6명 등 총 16명을 구속했습니다. 건물 안에는 일본의 현경본부의 이름이 적힌 시트와 위조 유니폼, 일본어로 쓰여진 사기 매뉴얼이 발견됐습니다. 동티모르의 수사당국은 특수사기 그룹이 일본 격차를 사칭해 일본인으로부터 돈을 사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담당의 이재우,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0: 토요일은 좀...
1: 탐도?
3: 私も授業があります.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残念.
0: 아쉽네.
4: 자,二人で行こう.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아이, 민나데 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 じゃあ、二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2: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라는 뜻이죠.
5: 行きません은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마생으로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 行きましょう.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5: 곰방은
0: 오늘 밤,
5: 一緒に는
0: 같이,
5: 고항은
0: 밥,
5: 고항을 食べに行く
0: 라고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 라는 뜻이 됩니다.
5: 行く
0: 가다를
5: 行きませんか?
0: 로 바꿔서 권하는 표현을 한 거죠.
7: いいですね. 行きましょう.
1: 좋아요. 갑시다.
5: いいですね.
0: 는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5: 行きましょう는 行く
0: 의 마쇼형으로 여기에서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마쇼는 제22과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샤싱오 도리마쇼처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말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마센카와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0: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센카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서 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관광정보와 그리고 저희 NHK 월드 재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새로운 컨텐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기 일본은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대형 연휴였죠. 그 21일이 네. 경로의 날, 그리고 23일이 추분의 날, 그리고 그 사이인 22일은 공휴일에 끼어있는 날로서 그 국민 휴일이었습니다.
1: 네, 한국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네, 추석 연휴 맞이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너무 신기하게 일본이 3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한국이 3일 휴일이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은 토요일, 일요일까지여서 이제 5일 연휴였는데요. 전번에는 이게 간토 지방을 중심으로 태풍 25호 두지안이 강타를 해서요. 정말 많은 비와 바람 때문에 인적 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연휴 후반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아주 날씨가 맑고 더워진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비가 내리는 등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진 곳도 있었죠.
1: 네, 추석 연휴를 보내신 한국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추석을 보내셨는지 꼭 메일로 추석 모습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앵까마을 카페지기이신 앵까리 이종풍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서울 앵까마을 카페지기 앵까리 이종풍입니다. 이재욱 아나운서님, 이춘경 아나운서님, 늦더위와 물폭탄의 변덕스러운 날씨에 무탈하십니까? 오늘은 NHK TV 프로그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NHK TV 프로그램 중에 매주 월요일에 방송하고 있는 스르베노 가족끈이 간바이, 스르베 가족에게 건배라는 프로그램이 9월 7일 특별 방송 2회차분 방송 내용입니다. 스르베 씨가 무작위로 방문해서 연출된 거 없이 방문하는 것에 매료가 되어서 제가 가끔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번에 로켓 촬영지가 마침 특별 해외 방송편에 우리나라를 탐방하는 프로인데 수원에서 일본 여자 배우 나나 씨라는 배우가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동네도 촬영 대상지라는 것에 놀랐죠. 옛 유적지와 치킨거리 그리고 영화 촬영지까지 둘러보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스르베 씨가 1회분은 서울 촬영을 끝내고 2회분은 김포에 있는 대명항이라는 포구 촬영과 함께 초지대교 다리를 건너서 강화도 촬영을 하는 것이 낯익은 풍경이 아니겠습니까? 강화도가 바로 제 고향입니다. 임진강 하류에 해당하며 휴전선을 가로지르고 있는 최전선이기도 하고 강화에도 최전방 전망대 괄호 열고 제가 살던 고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알찬 정보라도 알려드렸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죠. 아무튼 방송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네, 저도 네. 스르베노 가족끈이 간바이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1: 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0: 한국을 방문했다고 그래서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1: 네, 저도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 나나 씨가 이렇게 묵었던 집이 있어요. 네, 그곳에서 아저씨가 직접 된장을 만들어줬거든요. 네, 나나 씨가 막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한국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0: 네. 그러죠. 일본에서도 이 된장 맛은 집집마다 다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네. 만들어주시는 그런 걸 보면 감동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1: 네. 네. 정말 이 민간 차원의 교류가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나오니까 정말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더군다나 이 이종풍님께서는 고향이신 이 강화도가 이번 프로그램에 나왔다. 그러니까 정말 감동이나 감격이 남다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종풍님 이렇게 또 일본 프로그램도 봐주시고 감상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 서울에 사시는 이주영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방송의 쇼트 영상 덕분에 한국에서 일본 유학이나 일본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일본의 최근 소식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일상의 즐거움입니다. 8월 17일에 방송된 쇼트 영상, 짧은 영상이죠. 짧은 영상에서는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의 최신작 발매입니다.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아, 항상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님의 최신작은 한국어로 번역 출간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기대됩니다. 마침 서울의 대형 서점에서도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님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님의 팬인 많은 한국인 독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뮤지컬로 리메이크 되기도 한 용의자 X의 헌신은 특히 10번 이상 읽었을 정도로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멋진 소설 작품을 많이 남겨주신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에서 부디 평안히 잠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0: 네. 네. 정말 이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님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별세를 하셔서 모두들 안타깝고 또 애석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주영님께서는 뭐 굉장히 일본어 전문가시니까 다 일본어로 읽으셨을 텐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생 때 그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잘 몰라서 일본 소설들 번역 출판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주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예, 추억도 소록소록 다시 한번 예,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최신작이 한국어로 번역 출간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주영님께서 써주셨는데요. 저처럼 아직 일본말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도 많이 예, 읽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1: 네, 이주영님 사연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우리 아주 오랜 그리고 열렬한 청취자이신 구원모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구원모님 사연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여러 통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한 통을 골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HK 월드 재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 대구사진 비엔날레 특별전 붉은 깃발 별이 되어 대구 사진의 아방가르드와 그 이후 전에 다녀왔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멈춰있는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시선으로 끊임없이 재해석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붉은 깃발 별이 되어는 대구 사진의 역사적 자산이 동시대 예술과 만나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모색합니다. 전시명은 대구 사진계의 아방가르드적 위학과 다양한 사진적 실험을 제시했던 양성철의 연작 붉은 깃발 별이 되어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실주의가 사진계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 양성철은 사진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하며 새로운 미학적 지평을 열었습니다. 특히 정치와 이념의 의미가 더 씌워졌던 붉은 색을 새롭게 바라보며 색은 단지 색일 뿐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붉은 깃발은 실험과 도전의 정신으로 재해석되며 양성철에서 출발한 이 정신은 네 명이 동시대 사진가의 서로 다른 시선과 작품을 통해 별의 지도로 확장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방가르드적인 사진을 찍는다면 어떤 사진을 찍고 싶습니까? 왜 그 사진을 찍고 싶은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사진과 소장하고 싶은 사진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번엔 또 예, 사진 전시회를 다녀오셨군요. 네. 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그냥 보내주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거 봤는데 붉은 깃발, 별이 되어. 사실은 저희 세대들은 붉은 깃발 그러면 이게 이데올로기 느낌이 딱 나는데 아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해석으로 이것을 사용했다. 도전 정신이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네.
1: 네,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그림을 그래도 저희가 즐기면서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사진은 보니까 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을 보면서 느낌이
0: 그렇죠.
1: 들면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마스크, 새 모양의 마스크를 쓴 사람 두 명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네.
0: 네, 정말 뭐 아방가르드적 이가 사실은 뭐 네, 그런
1: 네.
0: 이걸 틀을 깨고 새로운 도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근데 아방가르드적 사진을 찍는다면 어떤 사진을 찍고 싶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저는 그 저에게 날개가 천사의 날개가 달린 사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1: 네.
0: 한 적이 있습니다.
1: 저는요, 언제부턴가 제가 이 사진의 피사체가 되는 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네, 사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0: 글쎄요, 가장 최애 사진과 소장하고 싶은 사진은 무엇입니까? 네, 뭐 이것은 아방가르드적 사진은 아니고요. 저의 네. 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부모님을 기억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네. 너무 틀에 막혔지만 부모님 사진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또 소장하고 싶다. 최애 사진입니다.
1: 그렇죠.
0: 네. 이 중에 하나는 어떠세요?
1: 네, 저는 아이도 이렇게 다 크고 나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사진이 이렇게 보면은 좀 새록새록 옛날에 이렇게 예뻤을 때가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네, 예뻤던 옛날의 딸이 보고 싶어요. 네.
0: 네, 구어머님 이번 주에도 또 즐거운 또 색다른 사진전 전시회 다녀오셔서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지 못하고요. 다음번에 꼭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바라키현 미토시에 있는 하이라코엔이라고 하는 정원이죠. 여기에서 열리고 있는 미토노 하기마츠리, 그러니까 미토의 쌀이나무 축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미토의 하이라코엔 하면 일본의 3대 정원 중에 하나인데요. 2월부터 3월에 걸쳐서 이 매화가 유명합니다. 근데 가을에는 쌀이군요.
1: 네, 맞습니다. 이 미토의 하기 축제, 그러니까 쌀이나무 축제죠. 네, 매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카이라쿠엔에서 기재되는데요. 가을의 전통 행사로 열리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 심어져 있는 약 750그루의 쌀이나무가 일제히 꽃을 피웁니다. 자주색과 흰색의 작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초가을다운 부드러운 정취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개최 기간은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에는 일몰 때부터 오후 8시까지 라이트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하라시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쌀이꽃이 은은한 조명으로 비춰져서 낮 시간대와는 전혀 다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합니다.
0: 네, 도쿄에서 이 미토의 가이라쿠엔까지 가는 교통수단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JR 조반선이라는 철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급열차로 미토역까지 약 1시간 20분 걸리고요. 그리고 미토역에서 가이라쿠엔 가는 버스에 타고 약 20분 정도에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봄철의 매화축제 기간 중에는 이 JR이 임시 가이라쿠엔역을 개설을 하는데요. 가을의 쌀이나무 축제 시기에는 예, 안타깝게도 임시역은 개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토역까지 가셔서 버스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카이라쿠엔의 입장료는 어른이 320엔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와 70세 이상의 분은 160엔입니다. 꼭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토 카이라쿠엔에서 개최되고 있는 미토의 하기마츠리, 쌀이나무 축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그럼 이어서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최근에 올린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홈페이지 최신 뉴스라는 코너 아래에 일본의 다양한 장르의 정보를 정리한 짧은 영상 코너가 있습니다. 네, 올린 지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이 게재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꼭 빨리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새우잡이 세계선수권대회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참새우 양식이 활발한 야마구치시에서 특산물인 참새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잡은 새우 수를 겨루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8월 29일에 열렸는데요. 이 이벤트는 매년 이 시기에 열리는데 이번에는 18,000명이 넘는 응모가 있어서 추첨으로 선택된 약 1,000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0: 네, 그리고 9월 1일 방재의 날 전후에 각지에서 재해 대비라는 동영상도 올라왔습니다. 103년 전인 1923년 9월 1일, 일본에서는 간토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주택 붕괴와 대규모 화재 등으로 10만 5천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이 재해를 교훈 삼아 9월 1일 전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나 세미나가 열립니다.
1: 네, 외국 인재 늘어나는 항공 분야라는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데 따라 이 항공기 이착륙 편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항공업계의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2028년도까지 지상 조업, 그라운드 핸들링과 이 항공기 정비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특정 기능이라는 이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고용 인원을 현재 약 2배 수준인 4,9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0: 네, 그리고 이와떼 현 구지시 투우 대회 박력 넘치는 대결 펼쳐져라는 동영상 올렸습니다. 이와떼 현 구지시에서 히라니와 투우 대회가 열렸습니다. 에도 시대에 소금을 운반하던 소들의 스노츠키 뿔 맞대기가 기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해마다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어서 고등학생들이 야나가와 명물 뱃놀이 체험을 한다라는 영상입니다. 후쿠오카현 야나가와시에서 고등학생들이 이 관광 명물인 뱃놀이에서 뱃사공을 체험했습니다. 가와쿠 다리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약 420년 전 야나가와 성이 지어졌을 때 만들어진 오호리 메구리로 총 길이는 60km에 달합니다.
0: 네, 그리고 아오모리현 오징어 커튼 축제라는 동영상도 올렸습니다. 말린 오징어를 구워 먹는 축제가 9월 5일 아오모리현 아지가사와마치에서 열렸습니다.
1: 네, 이어서 가가와현 동물원 미어캣 새쌍둥이 새끼들 쑥쑥 성장이라는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8월 가가와현 시가시 카가와시 동물원에서 미어캣 3마리가 태어나 건강하게 뛰노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0: 네, 그리고 히메지시 동물원 35년 만에 아기 코끼리 태어나라는 동영상도 올라왔습니다. 네, 저희 NHK 월드 재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매일 새롭게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많이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궁금하신 점 아니면 최근 근황도 보내주시면 같이 방송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카페 등 프로그램과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나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고 다음 주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민나데 이쇼니 이키마센까?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0: 토요일은 좀
1: 탐도
3: 와타시모 주교가 아리마스.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잔네.
0: 아쉽네.
4: 자, 2人で 이코.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0: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2: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1: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2: 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3: 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4: 一緒に는
0: 같이 라는 뜻이죠.
4: 行きません은
0: 동사 가다
4: 行く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4: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마생으로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5: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5: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4: 곰방은
0: 오늘 밤,
4: 一緒に는
0: 같이,
4: 고항은
0: 밥,
4: 고항を食べに行く라고
0: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4: 行く
0: 가다를
4: 行きませんか?로
0: 바꿔서 권하는 표현을 한 거죠.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5: 좋아요. 갑시다.
4: いいですね。
0: 는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4: 行きましょう는 行く의
0: 마쇼형으로 여기에서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마쇼는 제22과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샤싱오 도리마쇼처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말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마생까와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0: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생까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서 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5: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고항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今晩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5: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다 함께 바비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함께는
4: みんなで입니다.
0: 바비큐를 하다는
4: 바베큐를 바베큐를
0: 동사
4: する
0: 에 마스형은
4: します. します.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8: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5: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마이크가 권하는 것을 미아가 거절할 때 사용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6: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원래는 좀이라는 뜻인데
4: ちょっと라고
0: 어미를 길고 약하게 발음하면 말하기 거북한 것을 말한다는 느낌이 돼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4: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토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5: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土曜日はちょっと.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2: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1: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2: 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3: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1: 마이크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7: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닌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죠.
0: 닌자는 적의 정보 수집이나 모략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요. 닌자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15, 16세기 전국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미에현의 이가류 닌자와 시가현의 고가류 닌자가 유명하죠.
7: 네, 얼굴까지 가린 독특한 복장을 하죠.
0: 네, 그런데 실제로 적지에 침입할 때는 상인이나 승려, 유랑 예능인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7: 네, 마법 같은 둔갑술도 사용했죠.
0: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둔갑술은 픽션도 많지만 실제로 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슈리켄, 수리검이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화약을 폭발시켜 자취를 감추는 술법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때로는 심리학 등도 응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 집단으로 무장들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7: 네, 점점 더 닌자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7: 네,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방위성은 3일 아침 북조선에서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돼 일본의 2이지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이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 36분쯤 북조선 동해안 부근에서 적어도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북동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680km, 최고 고도 약 90km로 일본의 2이지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일본해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발사로 인한 항공기나 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성은 정보 분석과 함께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지난달 20일 이래입니다.
1: 안전보장상 중요한 토지 등의 규제와 관련해 정부의 전문가 회의가 제언을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사전심사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등 허가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상 중요한 토지의 이용 등을 규제한 법률과 관련해 정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리스크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구조를 마련할 수 없는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전문가 회의가 제언을 정리해 2일 오노다 경제안보담당상에 제출했습니다. 제언에 따르면 중요 구역 중 드론 공격 등에 취약한 시설 주변에 약 1km 범위 내와 국경의 무인 낙도를 취득 규제의 대상으로 하며 정부의 사전 심사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는 토지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등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내각부 직원에 의한 현장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무허가로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벌칙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 토지 등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1일 자민당으로부터도 제언이 있어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필요한 법 개정을 위해 작업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0: 사원들이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사취하는 등 거액의 부적절한 금전 수령이 밝혀진 프루덴셜 생명에 대해 금융청이 신규 보험 모집 업무에 정지를 명령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자계 생명보험회사인 프루덴셜 생명에서는 사원과 전 사원이 고객의 금전을 사취하는 등 약 37억 엔에 달하는 부적절한 금전 수령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융청은 회사의 보고를 받고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등 자세히 조사한 결과 보험업법에 의거해 신규 보험 모집 업무의 정지를 명령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관계자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부적절한 행위가 이어지고 내부 관리 체제가 정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정지 명령이 내려지면 생명보험회사로서는 부적절한 보험 판매 문제로 인해 2019년에 간보 생명에 내려진 명령 이후 처음입니다. 프루덴셜 생명은 이 문제가 발각된 이후 지난 2월부터 신규 판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카고시마현 카고시마시의 코난고등학교에서 고교생의 기획으로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인 이치카와 케이치 씨 등을 초대한 강연회가 열려 이치카와 씨가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이 강연회는 지난해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를 테마로 한 정부 주최의 장문 콩쿠르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코난고등학교 3학년인 후쿠도메 코키 학생이 기획했습니다. 코난고등학교의 체육관에는 48년 전에 히오키 씨의 후키아게 하마에서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형 케이치 씨 등이 초대돼 전교생 약 950명이 참석했습니다. 강연회에서는 먼저 후쿠도메 학생이 지난해 우수상을 수상한 장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치 씨와 아내 류코 씨가 강연하고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호소하자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강연을 들은 2학년 남학생은 이번에 이치카와 씨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직접 들을 수 있었으므로 서명활동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치카와 케이치 씨는 한 명의 힘이라도 결의를 한다면 납치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또 후쿠두메 코우키 학생은 이치카와 씨 등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줘서 기뻤고 납치 문제는 옛날 일이 아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도토리현 요나고시 출신의 마츠모토 교고시 등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구출을 호소하는 가두활동이 1일 JR 도토리역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가두활동에는 현청 직원과 현의회 의원 등 모두 약 30명이 참가했는데 나카하라 부지사가 납치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관심을 갖고 계속 목소리를 내 큰 파도로 이어지게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가 마츠모토 교코 씨와 북조선에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소위 특정 실종자의 이름이 적힌 전단지를 배포하며 조기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지난해 도토리현 조례가 제정돼 교코 씨가 납치된 10월을 홍보의 달로 정한 바 있습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여자축구 결승전이 열려 일본 대표팀 나데시코 재팬이 승부차기 끝에 북조선을 이기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일본은 2일 밤 시즈오카현 후쿠로이시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북조선과 대전했습니다. 전반전 32분 우에노 마미 선수가 골을 선제해 1대0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후반전 2분에 동점골을 빼앗긴 후에도 수세에 몰리는 장면이 많아져 후반전 24분에는 리드를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41분에 니시오 한온 선수의 골로 동점을 따내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경기는 연장전에서도 끝나지 않아 승부차기로 넘어가 북조선은 세 번째 선수가 실패했지만 일본은 선수 5명 전원이 골을 넣어 대회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총무성이 2일 발표한 도쿄 23구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날씨에 따른 변동이 큰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가 2025년 평균을 100으로 했을 경우에 속보치로 102.6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주요 항목에서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이 3.6% 상승했습니다.
1: 동남아시아에서 특수사기 거점의 적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동티모르에서도 수사당국이 일본인 7명을 포함한 15명을 구속했습니다. 동티모르의 수사당국에 따르면 2일 수도 딜리의 특수사기 거점으로 보이는 건물을 수색해 일본인 7명과 중국인 6명 등 총 16명을 구속했습니다. 건물 안에는 일본의 현경본부의 이름이 적힌 시트와 위조 유니폼, 일본어로 쓰여진 사기 매뉴얼이 발견됐습니다. 동티모르의 수사당국은 특수사기 그룹이 일본 격차를 사칭해 일본인으로부터 돈을 사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담당의 이재우,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민나데 이쇼니 이키마센까?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0: 토요일은 좀
1: 탐도
3: 와타시모 주교가 아리마스.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잔네.
0: 아쉽네.
4: 자, 2人で 이코.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아이, 민나데 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2: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라는 뜻이죠.
5: 行きません은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5: 마생으로
0: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5: 今晩은
0: 오늘 밤,
5: 一緒に는
0: 같이,
5: 고항은
0: 밥,
5: 고항を食べに行く라고
0: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5: 行く,
0: 가다를
5: 行きませんか?로
0: 바꿔서 권하는 표현을 한 거죠.
7: いいですね. 行きましょう.
1: 좋아요. 갑시다.
5: いいですね.
0: 는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5: 行きましょう.
0: 는
5: 行く
0: 의 마쇼형으로 여기에서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마쇼는 제22과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샤싱오 도리마쇼처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말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마센까와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0: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센까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서 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다 함께 바비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함께는
5: みんなで입니다.
0: 바비큐를 하다는
5: 바베큐를 바베큐를
0: 동사
5: する의
0: 마스형은
5: します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8: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마이크가 권하는 것을 미아가 거절할 때 사용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원래는 좀이라는 뜻인데
5: ちょっと라고
0: 어미를 길고 약하게 발음하면 말하기 거북한 것을 말한다는 느낌이 돼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3: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토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土曜日はちょっと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9: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10: 마이크도 一緒に 팝컬처.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닌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죠.
0: 닌자는 적의 정보 수집이나 모략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요. 닌자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15, 16세기 전국 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미에현의 이가류 닌자와 시가현의 고가류 닌자가 유명하죠.
1: 네, 얼굴까지 가린 독특한 복장을 하죠.
0: 네, 그런데 실제로 적지에 침입할 때는 상인이나 승려, 유랑 예능인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네, 마법 같은 둔갑술도 사용했죠.
0: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둔갑술은 픽션도 많지만 실제로 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슈리켄, 수리검이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화약을 폭발시켜 자취를 감추는 술법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때로는 심리학 등도 응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 집단으로 무장들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점점 더 닌자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

ancora non ti amore. Buonanotte, ovunque tu sia.